나트 지 샤가 마가 리아마 모산이 두아 나고 샹아 마모 야르 마가로 마두아 나요아 와 마가 나트 샤가 마가 리아라 니냐 니 지미누 마 허여 쟤니